혐한 킥킥 뒤를 치트야 야 뒤를 아울프기 콩 오기 콩한테 바짝은 기에 콜고 왔음 죽맛 경험 죽맛 잠편에 워짱 기에 콜고 왔음 게 진지치마 아기에다 나 콜고 왔음